0: 젊음도 흘러가는 세월 속으로 떠나가 버리고 추억 속에 잠자듯 소식 없는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서럽게 흔들리는 그리움 너머로 보고 싶던 얼굴도 하나 둘 사라져만 갑니다.
1: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만 같아 숨 막히도록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느새 황혼의 빛이 다가온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에 휘감겨 온몸으로 마부딪히며 살아왔는데 벌써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0: 휘몰아치는 생존의 소용돌이 속을 필사적으로 빠져나왔건만 그 뜨거웠던 열정들의 온기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이란 지나고 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이기에 남은 세월에 애착이 갑니다.
1: 네, 삶이란 지나고 보면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리란 가수가 부릅니다. 헤란호 벤노리.

0: 최종 변화는 없지만 배가 불룩하다면 장내 가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부 팻마는 특히 식습관이나 장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아래에 배를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밀가루 음식 빵, 피자, 파스타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답답하거나 가스가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글루텐 불내증 때문일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루텐 불내증이 있다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나 글루텐이 제거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콩류.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가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콩에 든 다당류는 소화 중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소 복부 팻만이 잦다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마늘, 버섯, 양배추, 브로콜리 등도 비슷한 이유로 일부 사람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1: 당알코올이 들어간 무설탕껌. 무설탕껌에 사용되는 자일리톨, 소르비톨 등의 당알코올은 칼로리가 낮고 혈당 상승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은 성분이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더부룩함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또 껌을 씹는 과정에서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는 것도 복부 팽만의 원인이 됩니다.
0: 우유와 술. 우유를 마신 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불편하다면 유당 불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당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면 장에 가스가 찰 수 있는데요. 술 역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특히 음주와 함께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1: 양념이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거나 여러 양념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강한 자극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췌장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소화액과 중화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위장이 예민한 편이라면 양념 사용을 줄이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열 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어. 고지방 식품인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연어의 지방에는 동맥경화나 혈전,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EPA와 뇌의 활동을 좋게 하는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어는 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또 심장 관련 질병이나 치매,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심장학회는 매주 2회 정도 연어 등 기름진 생선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몇 년간 블루베리 섭취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 칼슘, 철 등이 풍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기능은 시력 증진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는 눈의 단백질 노화 작용을 막아 백내장, 망막염을 예방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보호, 괴혈병 및 당뇨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0: 였습니다.
1: 조개류, 조개와 굴 등을 포함한 조개류는 해조류와 함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양소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비타민과 아연, 철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비늘에도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조개류에 함유된 비타민 B2는 시력 저하도 방지해 줍니다. 혹시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개를 눈여겨보세요. 육류가 아니면서도 동물성 식품이 가진 영양소를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0: 간, 동물의 간은 영양소가 풍부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력을 키우는 데 좋으며 간에 들어있는 철분과 엽산은 빈혈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물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필수 영양소를 더 오랫동안 저장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 마늘, 요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마늘. 마늘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식용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신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늘은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6과 함께 칼슘, 철, 인, 아연, 알리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인 알리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 비타민B1과 결합해 피로회복, 정력 증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에도 탁월해 대장암과 위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0: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는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기피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는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만 높여줍니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높지만 혈중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수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특히 비타민 D와 콜린 등 다른 식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양소가 들어있고 루테인과 제오잔틴이 풍부해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특효약입니다. 고단백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다크 초콜릿. 카카오 85% 이상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은 섬유질,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동맥경화,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 스트레스나 알레르기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콜릿 속 카페인은 단기적 각성 효과가 있어 뇌활동을 증강시키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면 집중력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초콜릿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감자. 감자는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비타민C와 비타민B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고혈압과 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 식물성 섬유인 펙틴이 들어있어 변비에도 좋습니다. 감자는 필수 영양소를 조금씩 대부분 함유하고 있어 몇 안 되는 완전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자만 먹고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1: 케일. 케일은 좋다고 알려진 녹색 채소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데요. 비타민C와 미네랄, 칼륨, 카로틴, 섬유질이 풍부하며 노화 방지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또한 케일은 암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유방암, 직장암, 경부암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루틴과 제아잔틴도 10배나 많이 들어있어 눈 보호를 위해서는 케일 섭취가 권장됩니다.
0: 해조류.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우는 해조류는 미역, 김, 다시마 등을 일컫습니다. 해조류에는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 미네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피를 맑게 해주고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기질 성분인

0: 요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갑상선 장애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 대개 위암이라 하면 위소남을 일컫는데요. 위소남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소남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입니다.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해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서 성장합니다. 이런 위암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 끝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알리는 징후나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훌쭉한 몸매를 선호하는 게 요즘 추세이다 보니 살이 빠지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다이어트 노력 없이 몸무게가 빠지면 위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위암의 초기 주요 증상 중 하나가 원인을 알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 때문에 식사량 등 식사 습관에 변화가 있거나 운동 요법을 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빠지면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탈. 위암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증상이 메스꺼움과 같은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뒤 배탈 증세가 오랜 기간 계속된다면 음식과 관련된 질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0: 속쓰림. 위산 역류는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위산 역류와 함께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합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은 약을 복용하면 간단하게 치유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위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속쓰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통증. 배꼽을 둘러싸고 있는 복부에 발생한 격심한 통증은 일반적인 배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통증과 함께 배가 붓고 체액이 많아지는 증상은 위암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구토. 한 달에 1, 2회 본의 아니게 구토를 하게 된다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토할 때 혈액이 섞여 나오면 위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1: 포만감. 식사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배가 늘 가득 찬 느낌이 든다면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해서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위암을 알리는 징후일 수도 있으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김은희 가수가 부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골목길.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다. 골목 비탈길은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아직 미끄러웠다. 둘째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걸었다. 오른쪽 종아리는 왼쪽보다 가냘프고 발목은 잘 굽혀지지 않았다. 오랜만에 오르는 길이라 비탈길은 둘째에게 더 가파르게 느껴졌다. 오르막 끝에서 집이 보일 때마다 멈춰섰는데 어머니가 쌀자루를 메고 멈추던 그 횟수만큼 세 번 멈췄다. 집 앞 전봇대에는 부고장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있었다. 종이는 이미 가장자리가 비에 젖어 들떠있었고 가운데는 말라 뒤틀린 채 네 개의 모서리 중 두 개만 남아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살며시 들썩였다. 때는 사람이 없어서 며칠째 그렇게 붙어 있었다. 누군가 붙여놓고 간 종이는 누군가 떼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둘째는 허술해진 철문을 열었다. 경첩이 길게 올렸다. 어머니 생전에는 매달 기름칠을 하던 문이었는데 이제는 손길이 끊겨 마른 소리를 냈다. 형이 먼저 와 있었다.
1: 왔어?
0: 둘째는 축축한 흙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밟지 않고 마당 한쪽으로 형을 향해 걸었다. 담벼락 아래에는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다. 그중 가장 깊은 곳은 어머니가 화초를 키우던 자리였다. 화분은 이미 지워졌고 빈자리에 빗물이 괴어 햇빛에 둥글게 반짝였다. 환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빛이었다. 형은 물기 가득한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쥔 노란 봉투에는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검은 글씨로 찍혀 있었다.
1: 절차는 거의 끝났어. 이제 내가 사인만 하면 돼.
0: 형 앞에 다가간 둘째는 형이 건네는 봉투에 인쇄된 어머니 이름을 보았다. 앞에 붙은 고자. 그 한 글자가 목을 조이며 숨이 살짝 막혀왔다. 둘째는 문서를 받지 않고 돌아서서 집문 앞으로 다가갔다. 오른쪽 다리가 바닥을 끌며 짧은 선을 남겼다. 낮고 둥글게 다른 나무 문턱. 수없이 많은 발이 오가며 패인 오른쪽 끝이 유난히 움푹했다. 어머니가 늘 오른발을 디뎠던 자리였다. 그 자리를 바라보자 기억이 조용히 밀려왔다. 어릴 적. 둘째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5살, 7살, 9살. 넘어질 때마다 무릎이 까졌고 까질 때마다 가슴이 먼저 땅에 닿아 이마 방아를 찧으며 숨이 턱 막혔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빨간 약을 발라주셨다. 상처 입은 부위를 입으로 후후 불며 살살 발라주던 어머니의 손은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이 지금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성년인 지금, 문턱은 낮아 보였으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그 높이를 무서워했다. 다리를 들어 올리면 팔등이 걸릴 것처럼 뻣뻣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릎의 뒤가 살짝 당기며 아이 때 배운 두려움이 근육을 스쳤다.
1: 어서 들어가자.
0: 형이 등뒤에서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0: 17살에 집을 나간 뒤로 형은 돌아올 때마다 그 말투였다. 정리하는 사람의 말투. 둘째는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다. 다만 그 말투가 이 집에서 들리는 게 이상했다. 둘째는 손잡이를 잡았다. 쇠붙이는 차가웠다. 손에 땀이 났다. 식은 땀은 아니었다. 결정 앞에서 나는 손바닥을 미끄럽게 만드는 그런 땀이었다. 방 안에는 국화와 병원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국화향은 바닥에 가라앉았고 밥 짓지 않는 빈집 냄새가 천장까지 차올랐다. 냉장고에 있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인 장국이 한 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침대는 치워졌고 이불도 없었다. 빈방 가운데 영정 사진만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7년 전, 아직 아프지 않았을 때 얼굴이었다. 그 웃음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났다. 형은 신발을 벗지 않았다. 현관에 선 채 사진을 한 번 보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1: 누수가 있네?
0: 둘째는 신발을 벗었다. 양말바닿이 마룻바닥에 닿았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한 게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착각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 감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1: 여기에 둘 이유가 없어. 정리하자.
0: 형이 봉투를 뜯었다. 서류 몇 장이 나왔다. 상속인 확인서, 간이매매 동의서, 법무사 연락처가 적힌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 집 요지비도 만만치가 않아. 너 혼자 감당 못해. 팔고 각자 살자. 어차피 너도 여기 안 살잖아.
0: 둘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려면 호흡이 필요했고 숨을 고를 만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형의 구두 소리가 뒤따랐다. 마룻바닥에 닿는 딱딱한 소리. 둘째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집에서 구두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다. 엄마는 집안에서 구두를 신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고 형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신발장에는 어머니의 가죽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다. 왼쪽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다. 오른발이 불편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둘째는 그 슬리퍼를 바라보며 아직도 엄마가 화장실에 갔다 온 것만 같았다.
1: 어머니, 여기서 뭐 하셨는지 알아?
0: 형이 고개를 돌렸다.
1: 뭘? 아침마다 여기 앉으셨어. 저 창가에. 한참을 그냥 계셨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야 뭐 보고 싶은 게 있었겠지. 골목을 보셨어. 전봇대, 담벼락, 저 비탈길. 매일 똑같은데도.
0: 형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매일 똑같은데도 보신 이유를 형은 알 것이다. 서류를 펼쳐 정리하는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1: 추억은 다 그런 거야. 같은 장면으로 남아. 그래서 쓸모없어. 형은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기억나?
0: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펜을 꺼내 내밀었다.
1: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질문에 답 안 했어. 나야 뭐 나쁜 기억이 더 많아. 좋은 건 흐릿하고. 어머니가 쌀자루 메고 올라오던 거 기억나? 몇 걸음마다 멈추셨잖아.
0: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빨라서 인정하기 싫은 듯 했다.
1: 형은 그때 뭐 했어? 나는 뒤에서 따라갔어. 어머니가 멈추면 나도 멈췄어. 돌아보지 않으셨어. 그냥 앞만 보셨어.
0: 그날을 기억하면 둘째는 아직도 형이 원망스러웠다. 병원 응급실이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가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형은 복도에서 의사를 붙들고

0: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 저기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필요한 검사만 해주세요.
0: 그 말은 귀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때 형의 등이 집을 나가던 날의 등과 똑같았다. 돌아보면 뒤에 누군가 있을까 봐, 돌아서면 못 떠날까 봐 끝내 뒤돌아보지 않던 등이었다. 그날 밤 둘째는 병실 문턱에 앉아 있었다. 문턱에 걸터앉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편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질 때마다 몸을 왼쪽으로 기대곤 했다. 바닥은 차가웠고 차가움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발을 떼지 않았다. 그래도 좋았다. 오른쪽 다리는 이미 차가움을 잘 느끼지 못했다. 형이 와서 말했다.
1: 빨리 들어가. 바닥 차가워.
0: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1: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0: 형의 말은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약해 보여서 실망했다는 뜻인지 둘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1: 나는 가족이 싫었어.
0: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형이 가까운 곳에 있어 숨을 쉬면 그 고리가 저러들 것 같았다.
1: 부담이었고 버거웠고 내 인생을 늦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떠났어. 후회는 안 해. 넌 자주 넘어졌지. 나는 문턱을 밟지 않았거든. 항상 뛰어넘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0: 지금부터 조항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1: 欢迎您继续收听中国之声接下来的节目，更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